0: Merci pour votre sourire.
1: Дякую за вашу эгоу.
0: Obrigado pelo seu sorriso.
2: Güler yüzünüz için teşekkür ederim.
3: 76.3 MHz FM 笑顔.
4: It is now 9 o'clock.
3: 午後9時です。